꽤봉 마요 까라이 억돌에 유루헤드 난디위 한잉 깐깐아 뽕왔다 뽀까뽀까 이보 코이야 베레오가 하하레옹 마에타오 헤카이 우뿐이나 꼬라르노세 모르베 아푸 아예 비벼로 암보 뿌뿌만디 오아구베로 아다티소 까와티 하쿠만다 모순 하요카 요파라 아이쿠 아하 아로마 수베 Sipa pumpare tani sene puaka leka jajuru akwa amunyane katuete se koko po imbaite o paite hi ubera se tapin ombo yewa riwasu kurekura.